0: 아폰 95790.
1: 아.
0: 93, 990.
1: 오케이.
0: 990, 990.
1: 아.
0: 니나 뭐 봐네?
1: 라, 또 프리퀀시 모델 FM.
0: 오, 모델 FM.
1: 아.
0: 91.
1: 아, 또 그때 봤어.
2: 이니라 Mutiara FM segalanya untukmu.